이제 보냅니다니 FIFA 아니 보냅니다니 FIFA 월드컵 2026 Gol kami Buttiglione. Satar la gol. Destroy Irakon. Break of phone.